그녀는 아침잠이 유난히 많아 그래서 일어날 때까진 꼭 전화를 해줘 사소한 일상을 묻고 이야기하는 걸 즐겨 귀찮더라도 계속 답장은 필수

0: 기다려준 한 사람 많이 행복했어. 마지막 눈물까지 전부 씻어지기를.
1: 거기도 그럽니까? 돈 있고 댁 있으면 무슨 개망나니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살아요? 그래도 20년이 지났는데 뭐라도 달라졌겠죠? 그죠?
2: 예, 달라요. 그때하고는 달라졌습니다. 그렇게 만들면